0: 人自己信翻屋企咩？
1: 个个咧差唔多系咁样噶啦。
0: 哦，
1: 嗱，而家我去亲戚嗰度食饭，顺便带埋啲封信咧，就出去柜面同你寄咗佢。一阵咧就有伙计嚟开饭你食噶啦。
0: 哦，
1: 你千祈唔好周围去啊。
0: 哦，咁我唔好周围去。呢间房咁热，窗都冇嘅，出去凉下先得。

0: 哎，原来有佳人临池而赴影，恐防招物耳，快步出园亭啊，走吧。哎呀，
1: 有贼 啊！
0: 我唔系贼，我唔系贼。
1: 你唔系贼，都来作甚？
0: 都来接媒啊！